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기울어도 넘어가지 않는 탑, 피사 사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인구 10만 명을 가진 해변 도시 피사는 피사 성당의 사탑으로 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명받은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 피사의 도오모 광장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흰 대리석 탑입니다. 원래 두오모라고 하는 피사 대성당에 부속된 종탑이지만 대성당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이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기울어져 있는 탑의 모습 때문인데 건설 당시부터 기울어져 있었으며 더불어 선제적인 과학자 갈릴레이의 이야기도 사탑의 몸값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탑은 지금 천천히 기울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사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도합 8천여 건의 구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 어느 방안도 피사 사탑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사 사탑을 바로 세우기는 쉬울지 모르나 기울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보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피사 사탑은 애초부터 기울었다. 로마식 건축 양식은 기원 9세기 찰리 대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찰리 대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그 강력을 재통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궁전과 성당 등을 보루식으로 쌓고 담벽을 두텁게 했으며 성당 옆에는 탑을 쌓게 했습니다. 피사 대성당에는 종루, 세례당 등이 포함됐는데 1063년부터 1092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성당의 건축 양식은 바시리카 양식에 속하나 쌓아 올린 공룡은 로마의 품격이었습니다. 성당의 길이는 100m, 너비는 30m이고 68개의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이 성당을 5개의 대층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성당 벽체는 진홍색의 대리석과 운석으로 쌓아 화려하고 대범해 보입니다. 세례당은 원형의 대리석 건축물로서 1153년에 세워졌습니다. 세례당은 바깥벽 전체를 대리석 볼로네이드로 꾸미고 아랍식의 천장은 정교한 코린식으로 꾸몄습니다. 성당의 외관은 소박하나 안은 화려합니다. 금색, 은색의 벽화는 흔들리는 촛불 밑에서 더욱 눈부십니다. 흰색의 대리석 탑은 피사 성당의 종류이며 성당의 제3기 공정으로서 1173년 8월 9일에 종초식을 가졌습니다. 종루, 즉 사탑을 3층까지 쌓았을 때 사람들은 탑이 조금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탑 건설을 책임진 공정사 피사노는 기울어진 쪽에다 한 층을 더 올리 쌓는 것으로 탑을 곧게 세우려고 했으나 결과 탑을 더욱 기울게 했습니다. 탑은 기초가 꺼져 들어가면서 기울었습니다. 탑이 기울면서 탑 공사는 여러 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는데 마지막에는 하는 수 없이 기운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탑 공사는 시작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170년이 걸렸습니다. 건설된 탑은 꼭대기의 중심이 수직선을 2.1m 이탈했기에 피사 사탑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 원형 대리석 사탑의 높이는 56.7m이고 무게는 1.45만톤입니다. 사탑의 중간 6개 층은 형체가 같은데 바깥쪽에 모두 31개의 둥근 기둥으로
회량이 조성되고 두 기둥 사이에는 모두 아치형 문이 있습니다. 밑층과 우층의 기둥은 각기 15개와 13개이고 작아진 우층에는 큰 종이 걸려 있습니다. 탑은 모두 213개의 아치형 문이 있는데 기둥으로 형성된 아치형 문은 탑을 날씬하면서 풍만하게 하여 미적 감각을 높여줍니다. 피사사탑의 우층에는 12개의 원형 기둥이 있습니다. 아래층보다 작은 우층에는 큰 종이 걸려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백색의 성당과 파릇파릇한 잔디, 그리고 파란 하늘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 이탈리아에는 여러 개의 사탑이 있는데 유일하게 피사 사탑만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피사 사탑은 과학자 갈릴레이의 한 차례 실험으로 명성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하는 데 하면 1590년의 어느 하루 피사대학에서 강사로 있던 갈릴레이가 탑 안에 294개의 라선형 계단을 따라 7층까지 올라간 후 남쪽의 기둥 사이에서 중량의 차이가 10배인 두 개의 둥근 연덩어리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두 개의 연덩어리는 40m 공중에서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아주 평범한 실험이지만 큰 의의를 갖고 있는 대발견입니다. 이 실험은 천여 년 동안 흔들림이 없는 공식으로 알려있던 그리스의 철학가이며 물리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한 중량의 물체는 부동한 속도로 락하

안다는 이론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이야기는 1654년에 그의 제자 위니아가 스승을 기리며 쓴 문장에 실렸는데 그 사실 여부는 고증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가 어떠하든 역사는 이미 갈릴레이와 피사 사탑을 끈끈이 이어놓았습니다. 100점짜리 답안은 없다. 피사 사탑은 건설된 후 매년 1, 2mm씩 기울어져 갔습니다. 높이가 56.7m, 중량이 1.45만 톤에 달하는 피사 사탑은 이미 수직선에서 6도나 기울었습니다. 예측한 데 의하면 만일 피사 사탑에 효과적인 대책을 대지 않을 경우 탑은 2150년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탑을 바로 세우거나 기울임을 막아보려고 모진 노력을 했습니다. 1550년에 건축사 와사리가 탑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놓은 데서 탑은 수백 년간 기적처럼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또 해마다 1mm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에 한 숨은 공정사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양수기로 탑 밑에 지하수를 뽑아 올린 데서 지하 구조가 파괴되어 탑이 큰 폭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838년에 탑을 고정시키려고 조치를 냈으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1934년, 사람들은 또탑 기반에 대한 방수 처리 공사를 벌였는데, 탑이 좌우로 흔들리다가 1년 만에 원래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년 1mm씩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탑의 기초를 더는 다쳐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3년, 피사성에서는 탑이 기우는 것을 막아보려고 비상 대책을 댔습니다. 대책인즉, 성내의 우물을 전부 덮어버려 지하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탑은 몇 년간 기울지 않았습니다. 1990년 초에 피사사탑의 참관을 금지시키고 재차 피사사탑 살리기 공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8갈래의 쇠사슬로 피사사탑 밑층의 처마비트를 동여매고 받침대와 기반이 튼튼하게 껍질 모양의 철근 콘크리트를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쳐들린 기반에는 600톤에 달하는 연액을 부어넣어 남쪽으로 기울어진 탑을 도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 안 돼서 1993년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탑이 더는 기울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북쪽으로 4mm 교정됐습니다. 이 사탑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사람들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탑을 구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방안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 연구기는 피사탑의 우쪽 3층을 허물면 중량이 감소되기에 탑이 기울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 냉동설비공사의 사장은 탑의 기반을 냉각시키면 기반이 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일본의 선풍기 생산회사에서는 탑이 기우는 남쪽 방향에 큰 선풍기를 설치하고 바람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면 탑이 기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억만장자는 피사 사탑을 사서 고향에다 세우려는데 어떠냐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탑의 북쪽에 자유여신 조각상을 세우면 탑이 기울지 않는다고 하고 또큰 고무풍선을 띄워 탑에 매어 놓으면 기울지 않는다는 등등의 재미있는 방안들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사탑을 바로 세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기움을 유지하거나 기울어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사 사탑은 세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탑은 천년 동안 인간의 지혜를 시험하는 한 장의 시험지로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숱한 답안을 써냈지만
모두가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 시험지에 근본적으로 표준 답안이 없으며 그러기에 그 누구도 사탑에 대해 경거망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성당과 종탑의 건설은 당시 해운 왕국으로 번영하던 피사가 사라진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탑은 1173년 착공 당시부터 탑의 한쪽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3층까지 진행되던 공사는 중단이 됐다가 14세기에 이르러 8층으로 겨우 완성됐습니다. 이후 매년 미세하게 기울어진 탑의 기울기가 1990년 한계치에 가까운 4.5m를 넘으면서 붕괴 위험에 처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 보수작업을 시작했고 장장 11년 동안 계속되던 보수작업은 2001년에야 완료됐습니다. 그해 12월부터 관광객 출입이 허용됐지만 정부는 탑의 훼손을 우려해 하루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탑 안으로 들어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며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거의 풍상을 겪지 않았고 여전히 뛰어나게 아름다운 탑은 아치와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돌로 된 원통형 몸체를 갖고 있으며 꼭대기에는 7개의 종이 있는 종탑이 있고 이 종은 하나하나가 각각 음계에 맞춰 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이 탑을 세우려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탑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무솔리니는 지면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탑을 수직으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탑은 더욱 깊숙이 가라앉았을 뿐이었습니다. 199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정성스러운 과정으로 훨씬 더 섬세한 복원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아이콘이라 할 만한 이 사탑은 피사의 관광 산업에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원 작업으로 인해서 탑은 앞으로 적어도 300년간은 현재의 각도를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사의 사탑을 비롯해 대성당의 세례당, 납골당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늘어져 있는 두오모 광장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특히 피사의 사탑이 부속되어 있는 대성당 두오모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로마네스크 피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름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기울어도 넘어가지 않는 피사 사탑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충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정말 고마운 순간. 바로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을 때 깨끗하게 빨아서 가지런하게 개어진 옷가지들이 침대 위에 놓여 있고요. 욕실 선반에는 언제나 뽀송뽀송한 수건들이 있을 때입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촉촉한 옷가지들을 보면은 탁탁탁 털어서 건조대에 널고요. 잘 마른 빨래를 다시 이쁘게 차곡차곡 개는 과정이 가족들을 위하는 정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혼자 살아보면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는 원래부터 당연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봐주시는 엄마도 당연한 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일 거들어주는 동료들도 당연한 게 아니니까 매사 겸손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든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뻔뻔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수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광입니다. 많은 배려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람도 좋고 햇살도 좋고 뽀송뽀송한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은 토요일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노래 배품입니다.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배품입니다. 사랑스런 말소리가 입의 배품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배품입니다.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배품이니 베풀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함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고갈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품은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수록 줄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내가 여유로워야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어 주다 보면은 생기는 게 풍요로움입니다. 베품을 실천하다 보면은 마음의 행복과 평화는 물론 따뜻함과 주변의 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맛봅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벚꽃 타령 듣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은 줄고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카페인 섭취 같은 습관까지 더해지면 건강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들도 반복되면은 중년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장시간 앉아 지내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줍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집중력과 피로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따로 하지 못하더라도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또 걷는 시간을 늘리면서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 상승이나 면역 기능 저하, 그리고 체중 증가, 우울감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낮 동안 집중력과 업무 효율도 감소하기 쉬우므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페인 음료와 술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식사 속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급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기 쉽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오래 천천히 씹어야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과식을 방지하면서 체중 관리에도 이롭습니다. 또 하루 종일 전자기 화면을 보기인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내는데요. 장기간 이렇게 화면을 보면 눈이 피로하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스크린을 응시할 때는 약 20분마다 2분 내지 3분 눈을 쉬게 해야 합니다. 또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인데요. 고개를 숙인 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목 통증이나 어깨 결림,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가능한 눈높이에서 좀 멀리하고 허리를 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 직후 커피 마시기인데요. 기상 직후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아침에는 수분 보충이 우선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서는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수분 부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아침에는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신 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 위생 상태 불량인데요. 칫솔을 오래 사용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변기 가까이에 두면 변기 사용 중 미세입자가 칫솔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사용 후 잘 건조시키고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축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이웃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월은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지며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되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고마움이 되고 조금 서운해도 무탈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피는 꽃은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주말도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의 해피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